생겨난 걸 행제 상황 꿈감 조부 여바탕 치료 대리기 선비슈와던 첩지 가시한자가 지금 룬딩 칸에 레슨님의 그가 룬딩 레림과 장다 수신 넘버스 캔세다랑 안주의 레림남 차진다랑 인공기 차주 직탄 까망안의 니발 쇼트웨이 미터 십주세지당 개수로 십주세구 길어오시 등동 이제 손주 탐바탕 Yamidem with Kimitan get to me get a kilo, sit on ship the ship to meet a car she tweeted to him coming up to me airing, sending say, Tirinki, Lirimna, number two, Shenduentang, listening me charging key, two will let him tan, Pushet, sending say.

Tumben zitin la nga chwe tan te, do zenglu ne chungwe, gelong ma uba le gupte tamju durdu shinyandu shukijin. Yang nguan tumba nyeyo na shukbe tse, gebo sege nde, geza bindu re gesi chwe tan midun para kyanwar ten, langbo chi mikbe zite mi seba changa meba tan, teraten tamche yi shindu kyone, Riju towe pimi ngaja tsam kimpang di rabdu chungwa na yumi tamche kyang teda la gawar gyurte doyon ki yangwar gyurbe sem kyone. Gelongma ube le doji jangar chinde cha tsene daja kimna nebe tse kimji chawe lu rabdu chungyan dobe wangdu chungne nyomong pa le 8월 미뉴 바나 다자라 툭 제외래도 되발래 이 중외 초시 땜버 슈 슈바나 겔롱마 우벨래 되자니 메단 드라디 규 측버 체바 인라 대원기 찌기 찌기 체월 제징 유링부 녜송 숨도 뚱대 타르베 뒤 마충 김라 네바니 예베 쩌라탕 라디 동에 규미셔버 뇽싱 텔레 타르와양까 다장 군두 주에 릭체싱 주마라 께티 랑당 릭냠베 리체라 케바 시키 침두 밤을 친디 부시 장께수 테네 제수 산데 파만니 첼레 대바탕 초가탄 헨두 부디 티네 랑키 파메 킴도 로 침바나 람치 짬도 레베캅 라라 투구께야 요바테 민데 워 줄네 셴돈 찌기 워도 데네 남치 짬라 부제 초가 쇼 찌도 녜 요바테니 고모 두 투바쟁기 쏘캡데 대종수 줄 생이 대달 통화당 할레디 계신 겔 간잠 신의 개성과나 부채와 겹도 굴 깨마탑의 부디 빵도 키르네 무신 성와래 람조장 머니 간잠 내 주첨부시 투바테 겔꾸바 부니가 냠도 미득바르떼 채와 추르도 샤 추와 캐르디 파르도 깨네 추르옹와 당 부 아마옹와 톤네 추낭도 슈베 추이케르디시 치르로데 원와나 부충와 대한 쩡기 세네 타 중세 짬레 통주 메답 샘도 당아다 제기 킹데 갸르도 겔신 대제 두 강잠 송제 겔상데 야르칼리 랑네 람도 슈바나 대가 란다 녜웨 미식단 테바 당자 Ter pame pama tsu kor tam tibe midi pame kimdu meshorne pama nyitang kimzang ki minam tsama tsigdi shiwusir. Teranyang gyawar gyurbana midi larlangdi kimdu tine chambar cheshimbe kabyang gundu gyushiki chungmarlang. Tedang hendu neba le ngel chakbar kedi dadang tsangwe kabdir Rangi kyoga di mi shen ki changdun la songwe kap ngelcha ne chugu te kye. Kap tera kimda te tsuru nangtu lo yungdu go chegen metab te changki nyo ne chwe ne go chadi nangdu ong di komu dungshin pu tse su meba pu te yang se te mar ki nangdu ngwene wangme tuyang sa chuk. Ter sem kyo watan suyne kimda de shane yu waranasir choba le shingji ki chungna kimda shunu shik ki chungma shine de lubung bebe tengna nyange ki ngushin duba tetang che de yang tetang lento tam che de yang de chungma che tene ringbur malion par kimda de yang ne ki tse pe par 줄발라 유지 출루기